0: case, because fundamental facts is that since individuals are part of a community, therefore, if there is a negative impact upon the community at large, individual members of that community or society also suffers naturally as a consequence. Therefore, individuals are really part of this wider community, and therefore particulars are one instance of the universal. Therefore, when the generality suffers, the individual constituents of that generality will also suffer. So when you think in these terms, we will understand that one's own interest is not really that independent or unrelated to the interest of others.
1: Tene nini rang chebe zimbe rang chi jinjing lo dan di ngane chi da so so le ya ene pu ne da wa chi yong ya yue na ta zu du go su de
0: wa. And furthermore, we can also think in the following way, that if by perpetually harboring this self-cherishing thought, we can fulfill our self-centered aspiration to bring about our own happiness, if it can really successfully do this, then by now we should have succeeded it.
1: But I'm just going to share with you.
0: So, for example, in the case of all of us here, human beings, one could say that almost from the first day of our birth onwards, all of our actions, most of our actions, were driven by this self-cherishing thought. And then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we have been engaged in this task since the beginningness, throughout all these lifetimes. So this self-centered motive really lies at the heart of our action. And even from birth onwards, we are always trying to seek something for ourselves to gain and to achieve some gain and so on.
1: Ta ngaranzo ta mizi ta ge wanda chabe yin ta yin ko reng xing ge ta phung bu de zhu sam yin ne na ge de na ga we de chi we de cha de yo ba ta de de bi chen be 간다시 동해 먼구치 나란주 넘기다 가서 다들 걸 생기기다 동해를 생각도 셔야 되고 와. 다 산지에 비추어 타는 독 셔요나. 단 디디 로 모티브 왕 중어레스. 자 로 모티브 세하고 로 생기기 생이 말레스. 로 생기 그런 식 말레스. 자 잠깐 모티브 세하디 로 생기 그런 식 매번 인도산에 코 세도 롱어레. 디 인베 좀 전디 코다 겨인 등에게 로 뒤 직지어레. 로 튀어다 로 못 튀어 이거 듣고 견다 차대기 아래 그래서 견대추 직슈 또 패나 견대추 직슈 또 숨으라디 춘이리 자 근데 인바 인도 근데 그 타네다 아 가소리 그게 상당히 늦잖아 나란즈 남규 연자 현지기다 동해를 지대야 되지 대디 야야 또 치나 아 로 루브르 지기 중앙 인바 인도잖아 로 루브르 어디 그 가로 지기 세도로 지기 나 좀 전 뒤도 하네 말하는 능력이 영답에 세든 매배 딱 깨가 나시 동해지 때야 이게 세도 여러 지기 가서다 차대가 돼. 그래서 근데 이번 인도산에 따오 뜨거래 뒤시하고 돼. 자 근데 이번 인도 따 뒤다 자와로 돼 되게 쉬운 날씨리 처지는 댄싱 차대가 돼. 처지는 랑지브 집에 진진 되게 댄싱다 배 직접 니누르 쟤니 따 뒤다네 아주 강해도 차대기 하래. 자, 두 다다버도, 나란주, 니기 유리야, 랑시브는 집에 진진대다, 아니, 다도 집에 댄진이부대, 왜, 뭐냐라, 왜, 가서오대, 민주의 용중, 미식의 도치를 하차지, 나란주 유리야.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딱 면접 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도 과연. 이해들 왜?

0: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나 먹어줘.
1: 자바바자라자바동고노선보데안데신데데다공게제소다로진케와데다다제로도모드스마셰베자와다자제게모아가나쇼도가보데다게게베사와데문자서보제제로도모와이
2: D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be, Geji Gundu Taveto, Pu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It's the perfection of wisdom, which is the sixth perfection. So this perfection of wisdom is this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complemented by bodhicitta, is what is a level of realization which is actualized when you reach the first level of the Bodhisattva Bhumi.
1: Oh yeah. 다 되네야 다 가서 쉬야기 포부가 버터져서 이제 동반나 봐 양다 버쳐서 따오 세네 다 송대야 들려야 응네 어 가서 올다 너 이제 아가리야 다 간다 지금 좀더 신당을 좀더 먹고 싶으시기 다 예배 나네 어 뒤에
2: 나나가랑저 지 디두 대원 대바다 동에 민데버지 땅 안아서 랑강한 거 예배체 딘데 이메 인도산에 디두디 에네 가랑조라 지 그게 토나체과지다고 도구르체과지 고차용원 인도 다 딘데기 디두디 강래초 디두디 냠수 냠냉게 남 강사세야디 건드지마 다 들려야 딱제 제야지 다 나가 무신이 다고 용되기 아래. 자, 딘데 인도 다 디두 용갱기 다가 뭔가 쓰대야디 가다시 다 심주시에서 잡아셔서 차대기 아래. 대신도 애니 대화도 통해 강을 때는 영향이 지다 친한게 깬 말하자 변화 류지 원불로 써봐 지다가는 신기지 치 수조로 써봐 근데 그다 친한게 깬 멍구주의 대화 디디 컨데스 중원에 가르치는 중원에 신에다 저어디 용되기 아래 자 근데 그다 안에 따와 애니 가시 우리 그게 대화도 동네기 친한게 깬 디디 애니 야 타르 또나 유밀리 중원에 있을 때 안 오고 양아치 딱배줄리 중원에서 대안 오고 디네기 엔단 뉴스 나서시 그 용되게 하래 다 디네 디도 롱 쪼바브 남 다감 강사 세안디 그 제인 루산에 제 말하는 걸로 생기래 에네 미기 숙통할 때네 에네 내 통사지 미기 통사 디지고 뭐 이거 미기 통할 때는 내 통사바지 로텐이 시작도 와. 더듬 백급이 나란서 로리야 배나 나이 류니다 나이 배나 류 가수를 배 개신 커버지 야나 배 내쟁이 류직다 지금 선배 아니 렌신 띠무고 되네 지금 배다 선디 지금 집을로서 준비했나 지금 집을로 선배 제불로 로 페버서를 다가다 제불 로야게 제불 로안 되버지. 근데 그 사무실 인도 산에 제불 로 캔디 더듬 리슨 로광 중에 나지 그때 지 예대버지 로지 샤데도 봐. 자 근데 그 때네 따오 나 나스야디 사무실 다운데 오 다디 나스니 리슨 로광 주르겐식. 대해서도 마세베 아니 생각진 대견식이 샤베이나 생각만은 들어 니네 치면 줘야 야나베 류 다가와도 샤베이나야 슈뉴 뒤기 풍부디 개베 뒤리야 풍부 요십 신사르디 이네 아니 마세야 찍찍 마 샤베 뒤 마 타르베 뒤 마 개베 뒤스 샤데야 찍 그 예베 인도산에 딘데기 다 좀젠라 때네 마세야디 풍부리 된 샹도 다 좀도 요아래 사지 풍부로 왕 교경에 마 풍부리 된 샹바시 그래서 풍부 두문 뉘신 소화되게 깨지깨지 직배다니 대로왕 중에 나한테 직부 딱봐 유업의 것입니다. 쉐되게 그래.
0: So yesterday we spoke about we read the concise summary of the presentation of emptiness in the sutra which read they should see insightfully, correctly and repeatedly that even the five aggregates are empty of inherent nature, inherent existence. So here I briefly mentioned that on this issue of the nature of self, in the past, in ancient India, there were